모리오라 주여 이루마 주여 이라로 주여 이로또 주여 유아호 주여 대헤레가 당하다 가로고테 뽀 가로고테 아오 하우미에 후이에 다이

아이고, 그러기 또 그랬다. 아직까 대포로 했다고 또니 강아 죽은 강아가 오니까 오자모랑이 지금 오자포이 오기니 아라포이 소 해주어 이거 다 들고 가도 그렇죠.